그런 추워 룹룹께 와드의 와이만 혼내냐 화자 클라이자카 아스 저티 세마카 타우스 저니 뉴 세틀라인스 가만 다쿠다 북극성 어머니 이야 굴러 크나디 자라랑 판다 버크리 버덜